0: 저는 뛰도 그만 뛰도
1: 바람이 안 나구나 아니
0: 헤이
2: 在上面，咱们在下面，英雄会用武之地。三个洞口，叫鬼子挖开了两个，等着鬼子把地道一节一节全挖完了。但有天大的本事也施展不开，
3: 怎么办？
2: 走，到灶口看看去。